第一个就是佢原本曲呢係之前唱緊慢板直转嘅。咁但係而家我哋呢因为淨係唱呢段反线中板呢，我哋起咗一个反线中板嘅音乐嘅调式啦，就加埋锣鼓头。唱唱立唱得唱唱的唱就角端角唱书令打令丁角有个嘴。断呢长事得令定斯文令堪令得令定国再看得令得令得令定。咁呢一句呢就係上句曲。咁我哋听到视觉先前辈呢好清楚㗎。断咁係咁多㗎啦。长书咁清清楚楚。断肠词诗问令堪再看清清晰晰咁到第二句咯，冤狱人打令多令多定有一个个版何名苦咁呢个苦咧，摄五叔咧好多时都系呢啲咁嘅音咧，佢会滑上去嘅，佢好特别嘅何名苦辜负此群下国此郎得令得令得定。咁我哋听到佢好清清楚楚就係辜负此群下，咁佢就係咁多啦国。因为点解呢，佢唔可以再拉下你变咗多好多汤呢落去呢，到佢个痴狼立丁呢佢就会立唔切啦。所以佢系捆下国痴狼打令打令打定，就改一个版。咁呢句呢就是、下句曲。到第三句喽。